0: 이 뭐라고 뭐 정해록 hospital 내 함이라고 만 나이다.
1: 따모사 따모는서 사파디 행카모 바보.
0: 능맥 콜레스틴 파이 사파이만이 꽉 넣어. 이거 니니 주스 뭐 기사 그냥 나무 송자고 아버나 사이 큰 날에 니 사오다.
2: 아우.
1: 뭐 꽉 넣어서 행카모.
0: 너니 뜸아봐 우 뭐라 끝에 만토에 힘만이 꽉 넣어. 니니 주스 너 사오 큰 날에 지포.
1: 어. 따보 지니 메디컬 콜레저. 망끝의 만토엔 바그이. 진이 스릉타니와 벨라이케 베즈와클라이 똥라이카 하니바그녀 앙카이 진이 까미로고 제사파노 거럭사슥 나북도이로고 퇴가 앙카이 석야 에바 퍼비야오이 앙세 진이 콜레즈트랑그이 스릉마 사몽로고 분앙나무숭의 똥슈 저락도이 까함케로미 부주이마이 앙카이 진이 메디컬 포리타니 벨라이 베즈와똥고 하이록다
0: 앙레 마이알락나 와나카 아기 제레프로 아스께 그드녀 기리장나셰 다북 바하게 끼자포노 기리자게나 능보 다북 사망사망 마사시나이카 스간고 너가 수디오 파이프로 아뭐 사이만이야 미니 토마노가 하부 리장랑카 아섬자 터서 손들이 마타가 불라사 소이소이 미니 토마네 버상고세 송사작 버럭 베케랭 꽁깔 힌마럭다 통통 부사작 기리수가 불라앙바
1: Pula pula prokai amboki sa kirima hai nyongrakha phyaba bonote si sini srangma hankai ba boran tai kirna rok tong siba jeng abo siani ba ga sikir lai nu geda
2: nako noroga ka thnyo tyu tamu tamu ma khala sha
1: e chuchu nang nang sokmani kongnon sangka kokhe chene borong ni busak bisingo bomtei mani boro bahai kito But the wrong thing, Doctor Porinero, Kaham Kashinan in Angu.
2: Ah.
1: Chinese hug be singly, potted pot parts tongue by Maroni, Pangson. Thai bob parts, there are a Bahai bomb to rock, But the wrong Kaham Kashui, Bujinan Angu. Take I shakai. Borok Timarok, Sai my Hankai. Postmortem Kaiman Bishing Tay, Shaimana Nangu. Mahai, Shamungroni Bagino. Jung High Medical Porinero, Nitanikai. Mankate belai kedoroko. Tabugle, shrai, shrekeno. Simon so canable to two.
2: Ah, Naku. Tabugle, shrai shanunka. Hike hospital logoba. Sal brumno kutte botok. Botok tilenu tonglas ha. Nor nankai akati rong nor nia. Nangman is hamrogo. Samung sering lai meda.
1: Mhm. Maya to so. Mankate jessu. Pano burung busap kalai tong tung. Aba hanyo maya. Jese kai phano kuthani sakang. Bariya no gosimung tongna nangu. Aba thaya sani no bini sakmang kalangmani gosimung tongna nangu. Haya kai jese bikhra siya nukya nukhongni kuthirongna phano. Kebo mo hai shamungo phunangi maya. Bini bo kaisa raida tongna bale chuchu.
0: Hanyo ta hino. Boni bagi no amcha amcha yo guri laye health camp ro khaitani. Saklai tongu ta. Je... Sakmang Japana Musungai, Mokol Japana Musungai, Tay, Tiyapana Musungero, Musungai Gosung Rumano Hine, Tabuk Sakok Lauce, Simonsu Himahai, Butu Ronoba, Nabunauta, Tabuk to Jora Roba, Angbotia Sani, Sakmang Japanese Clansine,
2: Do Hakenaku, Nankai Bufu Tangwichinasia.
1: Oh, Chuchu, Ankai Tinis Hagono Sematangsine, Anikana Practical Class Tongo, Tabuk Sarema Hanyota, Kutiro Ranani. Samgurongota, Abu Bozarate, Kutin Sakman Mankese. Abu no, Tabuxini Buskango problem cotor.
2: Do Ako Tangdi Kaham Kapori Woi, Doctor Cotor, Nipajo Naku. Do
1: Ang
2: Himgrakako.
1: Do.